0: 때 띄워도 까먹지 말아주세요. 우리가 왜 모였냐고요? 그건 저도 몰라요. 돈 벌러? 아마 돈 벌러 모였을 거예요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이제까지 너무 많아요 이름이. Never mind. Hey. Get you money, money.
1: Hi, I'm Michael Charlton. You're listening to Koori Radio 93.7 FM.